0: My body is a living museum.
1: 살과 삶은 미음 하나 차이. 이 둘의 간극 사이로 수천 개의 기억이 스며든다.
2: Die Schriftzeichen für Leben und Körper unterscheiden sich im Koreanischen nur durch ein Häkchen, als wüsste die Sprache selbst von ihrer Untrennbarkeit.
1: 그러나 그 사이의 공간은 끝없이 깊어진다. 유령이 살과 같은 가면을 쓰고 떠다니는 이곳에서 사람이 삶과 같은 가면을 쓰고 유령처럼 떠도는 이곳에서 모든 존재는 시간의 표본이 되어간다. 살,
2: flesh,
1: 삶,
2: life,
1: 사람,
2: a person,
1: 삶, 살 사람,
2: 살, 사람,
1: 삶, 사람,
2: 살살.
1: 사람,
2: 사람,
1: 그리고 삶, 살살 삶, 사람 사람 삶. 유령이 삶과 같은 가면을 쓰고 떠다닌다. 유령이 가면 같은 삶을 사람같이 쓰고 떠다닌다. 메아리 친다. 나의 뼈는 거대한 수장고의 구조물이 되어 진열되지 못한 기억들을 깊숙이 저장한다.
0: My bones become the structures for a vast storage room, holding memories too precious or too painful for exhibition.
2: Wie staubige Akten in einem endlosen Archiv.
1: 아카이브 속 먼지 쌓인 서류처럼 쌓여가는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은 다시 살이 되어 내 몸을 채워간다.
0: And that time becomes flesh again, filling my body.
2: Körper löst sich in Wellen auf, as bodies dissolve into history's waves.
1: 역사의 파도 속으로 녹아들어가는 살점들. 박물관은 결국 묘지가 될 것이다.
2: Das Museum wird zum Friedhof werden,
0: where every exhibition becomes a funeral procession.
1: 모든 전시는 장례식이 되고, 모든 관람은 제의가 된다. 지금 이 순간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머나먼 별들처럼 죽어가며 빛나고 있다. 나의 피부는 끝없는 전시장이 되어 전시되지 못한 사랑들의 흔적을 품는다.
2: Meine Haut ist eine endlose Ausstellungshalle,
0: bearing the marks of unexpected love.
1: 그리고 모든 상처는 한 겹이 되어 시간의 아카이브 속에 기록된다.
2: Die Wunden werden zu Etiketten in der Zeitarchiv,
0: telling stories that no visitor will ever read.
3: 2 drawings are in front of me. I'm standing in front of 2 drawings, 2 elements or 2 sigils. Yeah, it's minimalistic, but also, yeah. But I could find right now a sort of pattern. A bit, one can be positive and one can be negative.